I've been around the world. 오늘의 분단의 금요일에 가인덕으로 분단의 내리에 대하고 아이언 메리 FM 89.9 와비메르웨이 왕카이 디미니스 타이포 라이티아와 테누아

0: 아멘. 떠나는 미는 거람 때 롱롱한 코스파산 거라야긴 난니 한데 대용 간니 라우야고 공라나 베르기 남데리오스낭 따로인 간니 누아기 메 데이탄 대박한다예요 나를 내가 때 되네 예 한마와니 가기 보수 아래에 메 와게야 마야리나 카메오리 공개리 코나 로네 메 간니 니카는 나라니 메 와겐테 대박한다예요 기 카나로나 바 공랑 카이레르기 남데리오 에낭 따로인 간니 누아기 카난 남 아와니 가기 보수 아요 아, 때 간다니가 봐. 그나 때문에 또 안. 이거 그래 매간니 이쁘긴 때 망아 와긴 가는 남. 니매 와긴 때 인터 간다예요. 마이레나 본 와긴 앞엔 카메라 마라 스폰서게 때 텍스 맨 때 보다기 이쁘긴 때만이 게더 파이낸스 가야 망아 때문에 또 나는 따파니니 가는 때 위에 이쁘긴 보도 가긴 가는 때 니매 와긴. 스나 본 와긴 하고 니 가타가 나 롱롱 레스폰서를 그나 그랑 가니 농라야 긴는 때다예요. 이 마이너스나 타우라니 마가 스마이고 요한테 난 반다리 보네 레이스 원이 메고 와키야 타보로 워와 아와 이스 원이 메고 데데 요 간데스나 와키 몬 간데 니까 카우 로이나 콘나 나 롱롱 레스폰서 바 요네 메타 타이로라 아 스코나 나 탄 간데 마가 타우라니 와키 나 콘데 시스라키기 카나르나 바야 와키 카누안 아라 시스라키 요한 아라니 메고 와키 엔테 바 간다예요 나 카메 우리 거리기 메간니 아 나 타우라니 간데 카타가티 ana rorong ara sponsor ayo ibu kimi kwe ko kongorang kai yon Maori FM 89.9 obviously in the text
1: ya porika tiam nime wake nje ta yeyo nan na obviously in the text ya kawri ni ga yo obviously in the text na ko yo amda ni kampani ya business akero ko yikare ke man demais are ya in text ya andeswa demais yo are ebondion nime wate na ina non te wala tereki akande na ngaki kura ke kai pana register na obviously in the text de ta ya wa kwa ina poni ya de tuwa na ko yakura ki akia kunia krimo iru na obviously in the text ai buki yakura ki akia ka yikare ke man yon te bu wate na kama kawri ngaki na bekai pa kamri ai ni register de vet Poni ini betulkan tua, karena kuakira nanun dayu. Ibu kini sisi lagi nak mengatakan, wajah angka ini kita kini harap si bayi ini, orang tua ni Christmas, kentara poni on drama, isua wawa ke, wawa tu wana wanua, ake onua, nak kuakira ki, isua wawa ke, wawa tu wana wanua, ake onua, isua wawa ke, wanua tu wana ni mewa onua, nak kuakira ki, isua wawa ke, wanua tu wana ni mewa onua, ke kita kini kau iran demeri, text. At mfeb.gov.ki Kapaka text nika pongo natin the internet kete banking kete IB na koi mingi kami kapongo natin internet banking kete IB ibukin nami kapaka text kam kauri nga tigay pakam nariya nika matata roy rokorokon nami kapaka text sange naroon na ikay tuwana arante sa kapaka text Wawa, the TIN number, takatinua, tira the tax ane, kete staff, payli, kete income tax, awa amay sirik. Ay bukin diriliki kete na makay nara. Inarang inuwa yako atawan mungi o karinakin ng kapaka tax ane, kete tax credit, kanay para para roi yung orgon ng kapaka mani, rinanon te internet banking kete IB. Inabunukunaan nagwa yako at karinakin ng kapaka tax ane, kete tax credit, kanay kinuha yung natata kini para para roi yung orgon ng kapaka mani, rinanon te internet banking kete IB. The cash. In akapakakiru in the cash here,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electronic transfer, out of the account, the Grievous Government, the SWIP account, number the account, the one at the nuwa, the mewa awa, the one or no what the one. Nakawa kiriki, number the account, the one at the nuwa, the mewa awa, the one or no what the one. If you recall Snapon government, the custom, the contact with the custom fee, akuna ni kapakaki na kung naikay. The cash, inakapakaki yun the cashier and the custom. The electronic transfer, around the account, the Kiribati government, customs, SWIP, number the account, the wana wawa, ni mewa wanua, the wana wawa, akia. And then, may loan the commission and the tax.

0: 나신 데 워터봉.
1: 야니
0: 버티는 나라가 리케르나 나신 데 워터봉. 빨리 간와나 해도 부었다가 때만.
2: 워터나 세비 워터봉나. 심마르네 올라보 워터봉.
3: 가와랑카이나 스토 워터봉이 부킨포가. 예토티오 사이다파라 오나데나 토안 쩜메네 워터봉 다이나.
2: 이신드스가리신드스가라치. 얘는 뭔가 이때 이슬 입길 보관 와우 가와랑 카이 망한 워터폼 아래 코가 가는 게 해탈 보니의 드넘버 F 도와라 하키야 하키야 입길 파리는 도와라 노나 얘는 뭔가 이때 이슬
1: 도마 때는 가 예로 때 이슬 요한나 베레티세 입길 보관 가와랑 망한 워터폼 나지 가모간 나야 해탈 보니야 도와라 하키야 하키야 입길 파리는 도와라 노나
2: 가포아 암타가 심카이 아노리야 보로이 가나 드라이브 미 코코나 ada ka buo karon nam ta da sim men de mo fa men sta chui bo wan awai ta bo yan broadband data gift
1: ka tai yan kai
2: wonderful together